0: 아, 예, 그 약속금이다니요. 또 여학이냐 암수금이 있어. 여학이냐 와서 보내면 우리 골문도 고. 요새 먹고 싶고 고. 날래 좋아서 파요 날래 시지요 날래 구인원도 왜 코시 왜 코시 보는 한번 제가 그래서 저번 팀 참배 몸풀이 있어. 다른 몸방을 차. 공군은 꿀 봐봐 원군은 꿀. 우리 낳고 살아 파가템 리베. 아직이 못하다고요. 주민 가는 일이 때라고 싶고 커요. 혹시 편의 모니 마마시 모니 바보도 보내는 세계에서 살아. 어떤 파티아가 믿망 보나 치와 코라마 줄라사 키와 아야야야야야 아이 나 왜 쉐불이 왜 바꾸는 것 같아. 무슨 놈을 내가 애도 쓰고 내 좀 살아 오케 신제가 와서 제가 나니 원금 사고 쓰고 내 세계 일행 시 요한 시 잡아 아니 기대는 애기 쓰고 내 세계 Kutu wabu humelani. Kwa wangu wa tatu. Na baba kwa wabu wa baba keli zitu. Ezibi. Tatu mtefu mulo. Chabati kwenye chabati. Pefu mbubu kwenye chabati. Bani ya nalo. Bani ya nalo. Mbwa. Hase nja kasu. Kwa wangu mtati kitu. Lekela na mauli yu zikuwa zok sasa. Mwese tuze wangu. Unani wazi tushendo mungu. Mbaba ngu kshapa kati sotu eni. Hambi ngulandi yikuwa mekaipo. Kalau tu saya, tu mungkin wakam belum dengar. Kalau mungkin bawa orang China jamaik. Sama kosu cecelele lah, pas jamaiko, lele sena maksa orang ni awas. Kosu tu se, okey.
1: Oh, my God.